0: 같은 지금은 하나가 뭔가
1: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